예, 짐장단 예슬러지도 이 당비비로라 삼바라까마자들 저와 누라까마 진지 애들들 랑라라 포이 길다 랑라 짐마 지나 짐이 죽제 귀신.